0: The new super plan, 아이오, 아리오, 아메리키.
1: 아, 가니가 우리가 이거, 나 지금 하고 the new super plan.
0: 야니, 잉, 너로 마이, 요, 쇼는 다지 super plan. 약간, 이나, 이, 이, 이, 이, 이, 이, 이, 이, 이, 이, 이, 이, 이, 이,
2: 이, 이, 이, 이, 이, 이, 이, 이, 이, 이, 이, 이, 이, 이, 이, 이, 이, 이, 이, 이, 이, 이, 이, 이, 이, 이, 이, 이, 이, 이, 이, 이, 이, 이, 이, 이, 이, 이, 이, 이, 이, Oh, te voy a tener la dimensión de tete que te hace un mes.
1: Que, cari que tú van a poner un nuevo de gigabytes en data. O ni me fue la dimensión de tete que te hace un mes. Y si te mueve de tarra pona y no nos movimos a la ciudad.
0: Ay, ari, oria, está, te voy a de boca. O ni te voy a decir que subo plan de acá y no. O ya te voy a decir aquí con la caída que no voy a ir. Y porque te voy a arrancar agua que yo. The new super plan.